0: 너아이 고르말라예.
1: 마마마
2: 마마마 마마
3: 어드마
1: 업나나나 아아
2: 세파
1: 남남 업나남 나나나나
2: 어드마
1: 엄마.
3: 아.
2: 마.
4: 레즈. 레즈. 레즈. 레즈. 레즈.

0: 너아이 고르말라예.
1: 마마마
2: 마마마 마마
3: 어그마
1: 업나나나 아아 남남 업남남 나나나남
2: 어그마
1: 엄마.
3: 아.
2: 차차차
1: 아.
2: 마. 마.
4: 레즈. 레즈. 레즈. 레즈. 레즈. 레즈.